나무가 외출한 면제 대회라고 말해줘야 돼. 외출한 면제 대회라고 말해줘야 돼. 안다와 돌마다 왜 봤냐나 왜 더하나모 바타마 각자비야모 안다와 바타마 히지 너루나 바라바바모 위디야 각자비야모 바운드 부바라 구원 모라가모 아늘따라 짜니야모 아늘따라 짜니야모 아늘따라 짜니야모